내일 등산지는 모아산입니다. 9시까지 범석상 앞에 집합하세요. 등산대의 통지이다. 영실이 미니 영화 장애인 아이들의 웃음소리에 출연할 여성 배우 4명을 추천하오. 영화협회 손감독이 위챗으로 보내온 메시지 내용이다. 선생님, 보내온 수필을 채용하겠습니다. 기쁜 소식이다. 모레 왕청 항일 홍색 기지를 참관하겠습니다. 아침 8시까지 연변병원 동쪽 대문 길 건너에 모입니다. 오늘은 한성호텔에서 수필 창작 좌담회를 진행합니다. 친구분 몇 분을 데리고 오셔도 됩니다. 영실이 봄빛 동네에서 남자들이 삼팔절을 쉐어주겠다는데 즉흥으로 표현해야 한대요. 언니, 병치에 전화를 하지 않다가 오늘 해요. 돌아오는 금요일 우리 손자가 카이로스 내식장에서 돌 생일을 쉐요. 하루같이 전해오는 일상의 내용들이다. 모두 다 내가 살아오면서 가입한 집단에서, 살아오면서 여러 곳에서 맺은 인연에서 기인되어 전해오는 함께 참여하여 달라는 메시지이다. 물리칠 수 없다. 또 가고 싶다. 내 마음이 원해서 함께하는 단체였고 함께 손잡고 맺어온 친구들의 부름이다. 그런데 나한테 찾아와 언제 꼭 물겠다면서 비난 사정하여 돈을 구워간 사람들은 한결같이 종무 소식이다. 내 돈은 가벼운 종이장인가. 다 나의 노력으로 피땀으로 번 돈인데 그저 이럴 순 없었다. 그래서 법에 기소하여 하나하나 받아낼 수밖에 없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왜 이렇게 저렇게 엉키는지 모르겠다. 그러다가도 이렇게 살아가는 것도 피할 수 없는 나란 사람이 살아있다는 증표라고 느껴지기도 한다. 마치 내가 세상과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거미줄 같다는 생각도 들곤 한다. 매일과 같이 반복되고 중첩되는 일상에서 나는 변두리에 서 있지 않고 중심에 서 있다. 누구나 마찬가지일 것이다.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서 꼭 중심인물이 될 순 없지만 자기 자신의 일에서는 자기가 중심인물이 될 수밖에 없다. 자기가 나서서 다 알아처리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매일같이 생기고 겹치는 일들 속에서도 선우가 있다. 급한 일을 먼저 처리해야 하고 중요하지 않은 일들은 적당히 시간 내서 처리하면 된다. 그런데 집 앞에 갖고 온 터반 일은 누구도 대신할 수 없다. 내가 신경 써서 종자를 뿌리고 물을 주고 비료를 주면 잘 자란다. 등가나면 제멋대로 자라거나 잎사귀들이 말라 변두리가 안으로 감아들면서 아픔을 호소하곤 한다. 인간은 머리로 사색하고 입으로 말하고 두 발로 뛰고 두 손으로 일한다. 그러나 터밭의 곡식들은 주인이 주의 깊게 관리하지 않으면 무성한 풀밭이 된다. 등산하면서 촌마을을 지날 때면 임자 없는 집 앞마당은 풀이 키넘게 무성한 풀밭이다. 사람의 지배를 받는 터밭, 나의 일상이 바쁜지 한가한지를 객관적으로 진단하여 보여주는 진실한 대변인이다. 바깥일에 바삐 돌아칠 때면 터밭은 그대로 심드렁해서 비가 오면 키만 자라고 가물면 말라들기만 한다. 터밭은 자기를 제때 갖고 달라고 종례로 요구하지도 않는다. 내가 발견하고 갖고 가야 한다. 이 점에서 터밭은 언제나 피동적이다. 피동적으로 살면서 주동적인 풀의 생애를 다 할 수 있을까? 사실은 풀도 자기의 삶이 있을 것이다. 들에나 산에서 사람의 손이 가지 않는 잡초들은 그대로 자라면서 수천 년을 대를 이어오지 않았던가. 강한 생명력이 있는 것이다. 자연 환경에 적응하여 살아갈 줄 아는 인간을 초월한 나름대로의 생존 능력이 있는 것이다. 잡초들도 나처럼 매일같이 자기 일상이 있을 것이다. 한자리에 뿌리박고 햇볕을 쬐이면서 바람에 설레이고 우산도 없이 비에 흠뻑 젖으면서 뿌리로 땅 밑 영양분을 섭취하여 꽃 피고 열매 맺고 나중에는 자기 종자를 땅에 뿌리고 추운 겨울 속에 잠들어 버린다. 그런 생활이 수천 년을 흘러왔다. 그러고 보니 나의 일상은 그리 대단한 일상이 아니다. 내가 피해갈 수 없는 일이기에 내가 나서서 해야 하는 일이며 나한테는 꼭 해야 할 일상이지만 사실은 개미들이 살기 위해 아글타글 먹이 찾아 헤매면서 일하는 모습과 다를 바 없다. 요즘 중풍으로 쓰러진 엄마의 발 뒤꿈치가 검은 색을 띠더니 곪아가기 시작한다.
욕창이란다. 10년 넘게 누워있는 어머니이다. 올해 98세이다. 의사는 와보고 말한다. 피가 통하지 않아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심장에서 제일 먼 발의 모세혈관이 막히면서 생기는 현상입니다. 그러면서 간단히 수술하고 처치약을 떼어주었다. 간호사는 소독하는 방법을 알려준다. 다행히 엄마는 처치할 때 아픔을 느끼고 자꾸 발을 움직거린다. 아직 신경이 마비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엄마, 아파도 처치해야 살이 아물수일 때요. 그래야 언젠가 일어나서 전처럼 내 어깨를 쥐고 걸으면서 동네 사람들을 만날 수 있대요. 대답 없는 엄마가 내 말을 알아들었는지 못 알아들었는지 알 수 없지만 나는 조심히 상처를 처치한다. 알코올은 자극성이 심해서 상처에 닿으면 쨍하고 아파나기 소독은 갈색의 여드펄로 했다. 엄마, 내가 엄마가 듣기 좋아하는 노래를 불러줄게요. 세상에는 엄마가 좋아 엄마 없는 아이는 운답니다. 핸드폰이 갑자기 운다. 누가 어떤 일로 나를 찾는 소리이다. 통신망이 엉망인 옛날에는 꼭 사람이 걸어서 또는 말을 타고 달려와서 사연을 알려주었지만 지금은 수만리 밖 미국에서도 전화 한 통이면 사연을 전해온다. 귀신같이 변해가는 세월이다. 아무리 어떤 세월이라고 해도 지금 나 전영실이는 엄마의 발을 처치하고 있다. 이것이 우선이다. 이것이 오늘의 첫째 가는 일상이다. 처치를 다 마치고 나서 시간급 보모를 모셔오고 수필문학 좌담회로 가야 했다. 사람들이 모여드는 곳이라 머리도 단정히 가꿔야 했다. 나는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기에 안전모자를 써서 머리 형태가 자꾸 헝클어진다. 모자를 안 쓰면 머리카락이 바람에 흩날려 깃발처럼 너펄댄다. 오늘은 몸을 잘 가꾸고 택시 타고 가자. 이렇게 생각하고 문을 열고 나서니 전동차는 이미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오늘은 어디로 가겠습니까? 먼 곳으로는 못 갑니다. 전기가 부족합니다. 심리 안파까지는 뛸 수 있습니다. 빨리 가자. 갓군 머리 모양을 싹 잊어버리고 안전모를 꾹 눌렀었다. 부르릉 부르릉 전동차는 마당을 나서서 골목을 빠져 차량이 붐비는 큰 길에 들어섰다.

밥상 차별 이벤트. 사통이 문풍지를 사정없이 때리며 펄럭이던 동짓딸. 내가 9살 되던 해의 겨울은 류달리도 춥고 매서웠다. 장어지 문틈으로 황소바람이 들이치던 그해 겨울. 살을 저미는 맵잔 추위보다 더 시리게 다가왔던 것은 어린 마음에도 짐작되던 우리 집안 구석구석에 배여있던 가난의 그림자였다. 하얀 쌀밥 구경하기가 조련치 않았던 그 시절. 우리 집 밥상에 오르던 노란 옥수수 알갱이 사이로 드문드문 섞인 하얀 쌀알은 마치 가뭄에 콩나듯 귀한 존재였다. 입안에서 까끌까끌 겉돌던 옥수수밥, 그 거친 노란 밥이 일상이던 나날들이었다. 그해 동짓딸 스무 이튿날은 엄마의 생신날이었다. 어린 마음에도 엄마의 생신이 다가오자 가슴 한구석이 은근히 무거워졌다. 넉넉치 못한 살림의 생일잔치라곤 언감생심 꿈도 꿀 수 없었고 고기 한 점은커녕 따뜻한 미역국 한 그릇도 제대로 올리기 힘든 형편이라는 것을 철부지인 나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해만큼은 우리 가족을 위해 고생만 하시는 엄마에게 무언가 특별한 대우를 해드리고 싶었다. 며칠 밤낮을 곰곰이 생각한 끝에 내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간 것은 엉뚱한 아이디어였는데 그것은 바로 밥상 차별화 작전이었다. 그래, 엄마 밥그릇에만 하얀 쌀밥을 가득 채우는 거야. 가족 모두가 똑같이 섞어 먹던 밥이 아니라 오직 엄마한테만 순도 100%의 하얀 쌀밥을, 그리고 축하해주는 나머지 식구들은 노란 옥수수밥을 먹는 것. 이 선명한 밥 색깔에 대비야말로 엄마를 이날의 가장 빛나는 주인공으로 만들어줄 최고의 이벤트가 될 것이라 확신했다. 엄마가 안 계시는 틈을 타 아버지와 오빠 그리고 여동생에게 내 생각을 말했다. 아버지는 너 어쩜 그렇게 기특한 생각을 다 했느냐. 그렇게 하자꾸나 하시며 나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다. 오빠와 어린 동생도 손뼉치며 호응에 나섰다. 얼핏 보면

그의 배경이 되기를 자처한 가족애의 배치였으며 역설적이게도 가난 속에서 확인하는 가장 완벽한 평등이었다. 드디어 생신날 이른 아침, 동투기도 전 새벽에 푸르름한 어둠이 깔려있을 때 나와 오빠는 식구들이 깰세라 도둑고양이처럼 살금살금 부엌으로 나가 석유 등잔을 켰다. 흔들리는 등잔불 그림자가 부엌벽에 어른거렸다. 살을 애이는 듯한 찬물에 입살과 옥수수살을 제각기 씻었다. 손끝이 빨갛게 얼어왔지만 뽀얀 쌀뜨물이 일어나자 구수한 냄새가 코끝을 간지럽혀 손이 시리는 것도 다 잊고 있었다. 오빠가 아궁이에 불을 지피자 나는 솥을 열고 밑바닥에는 옥수수살을 펴고 한참 김이 오르기를 기다렸다. 입살을 그 위에 조심스레 얹고 뜸을 들였다. 타닥타닥 장작 타는 소리와 함께 솥뚜껑을 열었을 때 갓 지은 쌀밥에서 나는 달큰하고 구수한 향기는 마치 평생 자식들을 위해 헌신해온 엄마의 품내음 같았다. 이윽하여 오빠가 밥상을 차리며 우리 네 식구의 약속대로 치밀하게 실행해 나갔다. 아버지가 으흠하고 큰 가래를 떼시자 우리 식구들은 일제히 서로 눈짓하며 이구동성으로 밥상 주위에 둘러앉았다. 나는 아버지와 식구들의 밥그릇에는 거칠고 노란 옥수수밥을 담았고 엄마의 놋그릇에는 윤기가 찰찰 흐르는 하얀 쌀밥을 수북히 담아올렸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그 하얀 밥은 오독한 방 안을 환하게 비추는 백열등처럼 눈부셨다. 엄마, 오늘은 부엌에 나오지 마시고 아랫목에 그냥 앉아 계세요. 내 말에 엄마는 무언가 이상한 느낌이 들어 눈이 화잔등처럼 휘둥그레지셨다. 아침 일찍부터 오빠와 함께 부엌에서 달그락거리는 기척을 느끼셨겠지만 전날 밤 내가 아침을 짓겠다고 자처했더니 그저 그런 줄로만 아셨지 이런 엉뚱한 생각을 했을 줄은 꿈에도 모르셨을 것이다. 오빠가 밥상을 들고 들어가자 엄마는 앞에 놓인 하얀 밥그릇과 식구들의 노란 밥그릇을 번갈아 보시며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평생 맛있는 것은 자식 입에 먼저 넣어주고 당신은 늘 누룽지나 묵은 밥을 드시는 차별을 당연하게 여겨온 엄마였다. 예, 이게 무슨 일이냐. 식구들은 다 강냉이 밥을 먹는데 나 혼자 이 밥을 먹다니. 어디 먹구멍으로 넘어가겠니? 같이 먹어야 맛이지. 이건 도리가 아니다. 엄마는 숟가락을 들지 못한 채 머뭇거리셨다. 미안함과 당혹함, 그리고 딸의 엉뚱한 행동에 대한 놀라움이 뒤섞여 몸둘 바를 몰라 하셨다. 나는 짐짓 어른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거칠어진 엄마의 손을 꼭 잡았다. 엄마, 오늘은 엄마 생신이잖아요. 1년에 딱 하루, 주인공은 특별 대우를 받으셔야죠. 우리가 노란 옥수수밥을 먹어야 엄마의 하얀 밥이 더 빛을 내잖아요. 꽃이 돋보이려면 잎사귀가 받쳐줘야 하는 법이에요. 그제야 엄마는 내 엉뚱하고도 기특한 속내를 알아차리시고는 피식하고 웃음을 터뜨리셨다. 세상에, 우리 딸이 이런 꾀를 썼구나. 그래, 식구들의 정성이 갸륵해서라도 내가 맛있게 먹어야지. 엄마는 눈가에 맺힌 물기를 옷소매로 훔치며 떨리는 손으로 숟가락을 드셨다. 하지만 나는 보았다. 한 숟가락을 드실 때마다 목이 메어 자꾸만 국물을 들이키시던 그 모습을. 당신 혼자 호강하는 것이, 남편과 자식들은 거친 밥을 먹는데 당신만 부드러운 쌀밥을 넘기는 것이, 못내 미안해 자꾸만 우리 남매의 밥그릇에 하얀 쌀밥을 덜어주려던 그 거친 손등을 말이다. 생각해보면 우리네 가족 사랑은 늘 이런 차별을 통해 완성되어 왔다. 한겨울 살을 애는 추위 속에서도 아버지는 늘 따뜻한 아랫목을 자식들에게 내어주시고 당신은 겉바람이 애도던 윗목에서 웅크리고 주무시지 않았던가. 그 잠자리의 불평등, 온기의 차별이야말로 자식을 향한 아버지의 따뜻한 사랑법이었다. 맛있는 생선 한 토막이 생기면 나는 물고기 비린내를 싫어한다며 자식들의 밥숟가락 위에 얹어주시던 엄마의 거짓말 같은 차별 또한 그러했다. 자신을 홀대하고 가족을 먼저 생각하는 것, 고생에는 남보다 먼저 나서고 향유에는 남 뒤로 물러서는 것, 그 차별하지 않으면 가족을 돌볼 수 없었던 세월을 엄마는 살아오셨다. 그래서 이 특별한 날에 엄마의 그 차별 사랑법을 잠깐이나마 돌려드리고 싶었던 것이다.
그 시절 나의 기발했던 그 밥상 차...

차별은 입으로 들어가는 밥 색깔은 달랐으나 서로를 위하는 마음의 온도는 똑같이 뜨거운 우리 가족을 하나로 묶어주는 가장 따뜻하고 끈끈한 평등이었다. 비록 반찬이라야 김치밖에 없는 초라한 밥상이었지만 그날 엄마가 드시는 것은 어린 딸의 가슴 속에 피어난 효도였고 가난 속에서도 낭만으로 승화시킨 우리 가족만의 눈물겨운 축제였다. 세월이 강물처럼 흘러 이제는 쌀밥이 더 이상 귀하지 않은 풍요로운 시대가 됐다. 돈만 있으면 사대지미를 얼마든지 차려놓을 수 있는 세상이지만 아무리 값비싼 음식을 차려놓고 생신을 축하드려도 그때 그 옥수수밥과 대비되던 하얀 쌀밥만큼 엄마를 가슴 깊이 감동시킬 수 있었을까. 지금도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하얀 쌀밥을 볼 때면 철없던 시절에 나와 온 가족이 엄마 가슴에 심어들인 그 하얀 눈꽃 같던 밥 한 그릇이 떠오른다. 그것은 물질의 풍요가 채워줄 수 없는 마음과 마음이 만나 빚어낸 진정한 가족 사랑과 효도의 맛이었고 내 유년 시절 추억의 한 조각이다. 오늘따라 동지딸 강추위에 문풍지가 펄럭이고 집안에는 따뜻한 쌀밥 냄새가 풍겨오던 그 겨울 밥상의 온기가 사무치게 그립다. 엄마를 위해 기꺼이 노란 밥을 먹으며 행복해야 했던 그 아름다운 가족 사랑의 밥상 차별이 내 가슴에 지지 않는 하얀 눈꽃으로 피어오른다.

0: 신발과 친구와 마누라는 오래 둘수록 편안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친구 사이를 논하는 사자성어도 참 많습니다. 물고기와 물의 관계처럼 뗄래야 뗄 수가 없는 특별한 친구 사이는 수어지교라고 했고, 간과 쓸개를 서로 내보인다는 뜻으로 마음을 터놓고 허물없이 지내는 친구는 간담상조라 했습니다. 서로 거스르지 않는 친구는 막욕지우라 했고, 금이나 난초처럼 귀하고 향기로움을 지닌 친구는 금란지교라 했습니다. 또한 관중과 포숙처럼 변함없는 친구 사이는 관포지교라 하지요.
1: 어릴 적 함께 대나무 말을 타며 자란 친구를 중마고우라 했고, 친구를 위해 목숨까지 내놓을 만큼 신의가 깊은 친구를 문경지교라 했습니다. 벌끼리 좋은 가마를 주고받는 향기로운 풀과 난초 같은 친구는 지란지교라 했고, 악교와 오칠처럼 끈끈하여 떨어질 수 없는 우정을 교칠지교라 했습니다. 또한 쇠붙이도 끊을 만큼 굳고 단단한 우정을 단금지교라 했습니다.
0: 날씨가 차가워진 뒤에야 소나무와 잣나무가 끝까지 푸르다는 것을 압니다. 잎이 무성한 여름에는 모든 나무가 푸르지만, 찬바람 부는 늦가을이 되면 푸르름을 지키는 나무와 그렇지 못한 나무가 분명히 드러납니다. 친구 관계 또한 이와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돈도 아니고 지위나 권력도 아닙니다. 상대의 높고 낮음이 아니라 그 사람의 본래 덕을 보고 믿음으로 이어진 친구, 그런 보시야말로 진짜 친구가 아닐까요? 누구나 친구는 많을수록 좋겠지만 참다운 벗은 그리 흔치 않습니다. 신의 의리, 중절, 지조로 이어진 제한도 같은 친구를 곁에 둘 수 있는 삶이라면 참 좋겠습니다.
1: 네, 절친을 생각해보는 시간이란 좋은 글로 행복한 동행의 문을 열어보았습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동행에서 인사드립니다. 아나운서 박준란입니다.
1: 이철욱입니다.
0: 행복한 동행 오늘의 오프닝곡 만나볼까요? 친구가 그립습니다.

수면의 질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늘어났지만 정작 일상적인 생활 습관이 숙면을 방해할 수 있다는 사실은 간과하기 쉽습니다. 다음날 개운하게 잠에서 깨어나기 위해서 해야 할 일들과 하지 말아야 할 일들, 생활과 건강 코너에서 알아봅니다.

0: 먼저 꿀잠을 위해 해야 할 일들입니다. 베개의 높이와 모양에 신경 쓰기. 잠은 몇 시간 얼마나 푹 자느냐도 중요하지만 올바른 수면 자세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베개는 수면 자세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적절한 높이의 베개를 사용해야 합니다. 지나치게 높은 베개를 베면 목이 부자연스럽게 앞으로 구부러져 목과 어깨가 결리고 목 뒤쪽 근육은 늘어나고 앞쪽 근육은 긴장한 상태가 됩니다. 이런 상태에서 잠을 자면 목 근육이 피로해질 뿐더러 공기의 통로를 막아 코골이가 유발될 수 있습니다. 높은 베개가 좋지 않다고 해서 베개가 지나치게 낮으면 머리가 뒤로 넘어가고 턱이 들린 부자연스러운 자세가 되는데요. 이 역시 숙면에 좋지 않습니다. 베개의 적절한 높이는 베고 누웠을 때 자신의 주먹 정도 높이로 베개가 눌린 상태에서 6cm 내지 8cm 정도입니다. 옆으로 누운 자세로 자는 사람은 바로 누워서 잘 때보다 약간 높은 베개가 적당합니다.
1: 숙면에 도움되는 따뜻한 우유 마시기. 우유에는 세로토닌을 생성하는 데 도움을 주는 트립토판이 함유되어 몸과 마음이 안정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세로토닌은 신경안전물질로 부족할 경우 우울증에 걸리기 쉽고 피로감과 불면증 등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0: 꿀잠을 위해 하지 말아야 할 행동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밤늦게까지 스마트폰 혹은 텔레비전을 보기. 스마트폰을 봐야 밤에 잠이 잘 온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잘못된 습관일 뿐 숙면을 오히려 방해합니다. 텔레비전이나 스마트폰 화면에서 나오는 빛은 뇌를 자극해 지금은 밤이 아니다라는 사인을 줍니다. 이는 일주기 리듬을 뒤로 미루기 때문에 눈을 감고 있어도 뇌는 깨어있는 상태로 만듭니다. 잠들기 전에는 텔레비전과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방의 불도 모두 끄고 방을 어둡게 하는 게 좋습니다.
1: 술 한 잔에 기대 잠들기. 술을 마시면 졸음이 오기 때문에 자기 전에 습관적으로 술을 마시고 잠드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닙니다. 술은 깊은 수면을 방해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수면의 질이 떨어지게 되며 술을 깨는 과정에서 에너지 소비가 일어나므로 피로감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특히 술을 마시고 잠드는 것이 습관이 되면 내성이 생겨 점점 더 많은 양의 술을 필요로 하게 되고 질이 낮은 수면이 누적되는 것은 물론 과음으로 인해 건강도 해치게 됩니다.

0: 끝으로 브로콜리와 잘 어울리는 음식 궁합 10가지에 대해 알아봅니다. 브로콜리와 마늘. 브로콜리와 마늘의 조합은 건강의 파워하우스입니다. 마늘은 면역력을 높이는 성분이 가득하고 브로콜리는 항산화 물질이 풍부해 또 식품의 조합은 염증을 감소시키고 심혈관 건강을 촉진하는 데큰 도움을 줍니다. 또한 마늘의 강한 향이 브로콜리의 맛을 더욱 살려줍니다. 이두 가지를 볶거나 구워서 즐기면 더할 나위 없는 맛과 건강 효과를 동시에 누릴 수 있습니다.
1: 브로콜리와 치킨. 치킨과 브로콜리는 단백질과 비타민의 완벽한 조화를 이룹니다. 치킨의 단백질은 근육 형성에 도움을 주고, 브로콜리는 다양한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하여 면역력 강화에 기여합니다. 특히 오븐에서 구운 치킨과 함께하는 브로콜리 샐러드는 저녁 식사로 완벽합니다. 이 조합을 통해 건강한 단백질을 섭취하면서도 브로콜리의 비타민C로 피로를 덜수 있습니다.
0: 브로콜리와 연어. 연어와 브로콜리의 유니크한 조합은 오메가3 지방산과 비타민이 만나는 멋진 순간입니다. 연어의 오메가3는 뇌 건강에 좋고, 브로콜리의 항산화 성분은 세포를 보호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런 조합은 부모님과 함께하는 저녁이나 특별한 날의 제격입니다. 연어를 구운 후 브로콜리를 찌거나 데쳐서 곁들여 먹으면 고급스러운 맛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1: 브로콜리와 퀴노아. 퀴노아는 브로콜리와 함께 조리할 때 식이섬유와 단백질을 보강하는 역할을 합니다. 퀴노아의 다양한 영양소는 브로콜리가 가진 비타민의 효과를 더욱 강화해 줍니다. 브로콜리와 퀴노아를 함께 조리한 샐러드는 건강한 한 끼로 손색이 없습니다. 여기에 레몬즙을 조금 더 하면 상큼함이 더해져 식욕을 돋우는 탁월한 메뉴가 됩니다.
0: 브로콜리와 아몬드. 아몬드는 브로콜리와 함께 할때 건강한 지방과 단백질을 추가합니다. 아몬드의 비타민 E와 브로콜리의 비타민 C가 만나면 피부 건강에도 좋습니다. 아몬드를 다져서 브로콜리 위에 뿌리면 영양도 잡고 씹는 재미까지 느낄 수 있습니다. 간식처럼 브로콜리와 아몬드를 함께 즐길 수 있어 건강 관리도 척척이죠.
1: 브로콜리와 병아리콩. 병아리콩은 식이섬유가 풍부하고 브로콜리와 함께 섭취하면 포만감을 증대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병아리콩의 단백질은 체중 감량에 도움을 주고 브로콜리의 비타민과 미네랄이 결합해 혈압 완화에도 기여합니다. 브로콜리와 병아리콩을 섞어 만든 스프는 겨울철에 따뜻하게 즐기기 좋은 메뉴입니다.
0: 브로콜리와 두부. 브로콜리와 두부의 조합은 채식인들뿐만 아니라 모든 이에게 추천할 만합니다. 두부의 단백질과 브로콜리의 비타민이 만나 건강에 큰 보탬이 됩니다. 두부를 굽거나 볶아서 브로콜리와 함께 내놓으면 고소한 동시에 영양도 만점인 요리가 됩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을 위한 훌륭한 선택입니다.
1: 브로콜리와 오렌지. 오렌지와 브로콜리는 비타민C의 충분한 공급원으로 면역력 강화에 이바지합니다. 오렌지를 브로콜리와 함께 샐러드로 만들거나 간단한 스무디를 만들어 보세요. 이렇게 종합 비타민의 파워를 가진 음료는 건강한 하루를 시작하는 데큰 힘이 됩니다. 상큼한 맛과 함께 브로콜리의 겉면을 즐길 수 있는 기회를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0: 브로콜리와 레드와인. 레드와인이 브로콜리와 잘 어울린다고 믿기 어렵겠지만 사실입니다. 레드와인의 항산화 성분과 브로콜리의 효능이 시너지를 내어 심혈관 건강을 더욱 개선해 줍니다. 저녁에 한 잔의 레드와인을 즐기면서 브로콜리 요리를 곁들인다면 맛과 건강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습니다. 특히 친구나 연인과 함께하는 자리에는 제격이죠.
1: 브로콜리와 사과. 사과의 달콤함과 브로콜리의 고소함이 만나면 장 건강에 좋은 결과를 가져옵니다. 사과의 식이섬유와 브로콜리의 비타민이 만나 다이어트에도 효과를 줄수 있습니다. 갈아서 주스로 만들거나 샐러드에 섞어서 신선한 맛을 느끼며 건강하게 즐겨보세요. 브로콜리와 잘 어울리는 음식 궁합 10가지 중 하나로 더욱 유익한 조합입니다.

인생은 기다림 띄워드리면서 오늘 프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시간 책임 편집부와 제작의 리철욱이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정 방송은 초단파 93.8Hz로 매일 아침 5시부터 밤 11시 30분까지 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방송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에 해당 교정을 엄수하며 방송 언론의 재기능을 발휘하고자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상쾌한 아침을 열어가는 용정시 용합매체 중심 종합방송입니다. 아래에 오늘 하루 방송하게 될 주요 내용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5시 중앙이민방송국 한음알 방송 중계. 점심 12시 용정방송. 12시 20분 중앙이민방송국 한음알 방송을 중계해드립니다. 저녁 8시 용정방송. 8시 20분 중앙이민방송국 한음알 방송을 중계해드립니다.